0: 교시 바쁘사
1: 도이슬이 지여
0: 약터
1: 여 사회 약속을 시켜진 맨이 브로스 시켜진 신임사만 내가 더 그래고와
0: 헬리안아 헬리안
1: 도이슬이 지여
0: 라스피테
1: 여이슬이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미차 팬디
0: Teddy
1: Fanny!